나같이 참수리 꾀꼬리 불로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무리 제비갈매기 화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솔새 검은머리 무흔대새 탈색 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섬개개리 택구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붉게참에 엄독수리 노랑부리 천색 가면